귀한다 까마까마 한다 이때도 뭐 기대 아담이래 뒤로 마이 간다 뒤로 가도 안나 기아로 모아 하유에 들이게 파워로 안나 타고 와야 아담이 파워로 파이 들이 기아 말대 만나 기아 말대 위히 들이 파이 마이라